맞다. 와. 나라 정번하라. 하 굴라비 가르바. 티 굴라비 가르베치 프릿. 아니 프리티차 나티아차 마나라 라글레라 간다. 조 사다 타나라 모호토. 아사 하 굴라비 가르바. 마람니